0: ཁྱི ཕྱད མི ཁྱི
1: ཁྱི
0: ལོཁྱོང ཁང སན མ་དོན སར དེ དེ་ནི ཇན་ན ནང ས སོང དེ་ནི ང་ མ་མ་ ལོ་དང་ མ་མ་ ལོ་དང་ སོང སང་ ག་ དང་ ནེག མ་ལོ ཟུབོ མ་ལོ ཡང་ ལོང མ་རན ལོང་དང་ ན ཤན་དེན ཅི་ སེལ ཤན་དེན ལོ ཅི་ སེ དེ ཁང་དོ གེ་ཡུ ལོ་དང་ ཚེས ར དེ དེ་ནི ཡ་ ཚེ་ཡོན་ དང་ ཚང་ན ལོ་དང་ ཚང་ དང་ ན་ དད་དང་ ན དེ ཡ་ ཚེ་ཡོན་ དེ དེ་ནི ང་ མ་ནེ ལོ་དང་ ཐོང་ དེ དམ་པོ ང་ ཟུང་ ག་ ཕ་ཡེལ གུ་ཤོ ཕ་ན་ལ ལོ་ཏོ་དེ་ལེ་ལོ་ཏོ་དེ་དེ་ཚེ་ལེ་ན་ཚ་ཚ་ཨོན་དེ་དེ་ཡོན་ན་ཧེབེ་ཚ་ཨོན་ནོ་ཚ་ཁ་ད་ད་ཨན་ན་ཁོམ་པ་ད་སཁི་ཁ་ནི་ན་རེ་གེ་ཚོ་ཡོ་མ་རེ་ཤུ་དེ་ལོ་ཁང་དེ་ཡོ་མ་རེ་གེ་གེ་ཡ་ཁང་དེ་ཡོ་མ་རེ་ཧ་ཅང་ད་དེ་མོ་ཏན་ཆུང་ཆུང་མ་ཁ་ཏོ་པོ་མ་ཏན་ཡོ་རེ་ཟན་ད་ལོ་མ་མོང་སན་ན་དེ་པ་ཅི་ཁོ་མ་ 자동은 다 처마다 허락치하는 통일이 장장 되는 체계 통보 의제 많자다 의제 런택다 된다 그 체계 신도와 된다 정도인데 단 허락은 저도 되는 마다 나사 라오다 브레 다치서는 거서 뭐마이나 안알 다 리처 당 처마다 다 다동가 좀 쳐서 안다 근요보다는 여말이 안다가 주의도 근요보다 말 다다 다통 안다가 주바 이마 맞지 다통 미나 객티티와라 객 제팅 사티터노 다도 다도 안데 다도 온 제츠칼 데니 마날 응마이나 사칸닝 바저레 사칸닝 바 타자저레 나 사칸닝 바 안아츠제 나지나 사칸닝 바 딜 짜찌마도 요마레 다도 안데 사칸들 짜섬 요레 짜섬 데 마체 데니 응어 안알 로닥 사코 잉피 아 다 사코 트비 그 티카티다 맞아 로론존 강바님바 닝도르 다 산족실이 그 거기니 다다 톡소
2: 아 네.
0: 근데 통도 거기다 너 뭐만 들다 거기다 잠보다 터지 마라 콤바 마키드 또 드네 야안 좋듯이 시디 때 되게 지런테노 다 맞아 거기다 텐데도 통도 아니 세용 손거든 로달 사자 뭐 버티어니스
2: 예스
0: 맞다 또 사고 님발인 사자 사발레던 소마 사자 소만다 저토 증게 콤바리사 사자 된다래 된다츠 데요 파제 뭐 파제 그자즈 라서 뭐 그자즈 파제 라서 데 사고 언니 도칸텐리 만나라 타 간제 볼로 자사 춘조스 망아 망아다 보 자사리다 데지 서만나라 데네 다토 상쇼 자기 리로세요 데 뭐만 뭐 상쇼 켜요 말에 다 통 상쇼 놀라 다 켜요래 데 개개 뽕카이는 거 저거 다 뭐 개개 파제 리조 파제 트로치 저서 근데 녀히 저런 진짜 녀히 다다 돈 쳤으면 진짜 놀라 신 치치 치르선 진짜 카히는 담만 뭐지 게치기다 마 옙치신 때 아마 도모 오기다 다 대지 낫긴 안 낫은 안 낫다 보다 파제 진짜 저우드인 스트리다 될 하고는 처음 안 나다 돈 거지 그다 너 녀히 더삭다 다 돈 로릭 되게 처음 안 나빠 처음 안 와래 쳐다서 삭 공부하래 다통 같은 그 라조크 라콘

야야 다부두 체다 고보텔라 따라 레레챤서 교고다나 나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착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닥도게 빠다조도 나 소촌나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나 코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조 스모 차바 먹고텔라 그때마저 그때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만보페리 너샤 버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메라 우두 체다 고보 에타오리 우두 체다 고보 도자텔라 딜탐벌라 만다데레 코토 야라 따베카토 코토 텔라 따베데베 텔라 신전 넘가게 따니데 게바텔라 따베데베 게바텔라 따카텔라 삼버고 체타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게르 따데데 다케시 텔라 따자오리 짠나코케 따마 따자요리 따텔라 무와 고코르요리 텔라데나 다사단케 따데 이도리 고제토데나 따자오리 따텔라 너르 차자오리 다네네 두제게르고 뽀뽀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고 에네 이도리

0: Niki, Bundi Tumuki, Sambe Gunurtan, Soga Yuniki, Bundi Zawatan, Lasso Yinshi, Nindu Temanang Yu. Gabdi Uzoji, Sheru Jigduji, Jingne Pinsun Ji Shiva, Jojazor Chiti, Soga Yuniki Bundi, Junghua Yi Jingne Sungyun Chikinta, Gunzi Chikin, Tarbe Dongke Jiki, Genjukurwa, Mumba Chikuti Riji Sung Yu. Wang Hu Ninki, Soga Yuniki Bundi, Junghua Jingneki Lobo Dentu Dangne, Junghua Miriki Ningdupta, 中华美丽的人他妈妈君子也不及不他 중국 전투 교류와 매발소와 모국 타직도 제대 중화 미래기 투문기 김시 송중 타직도 제고 소가 예인이기 슈노스 로규기 다와타 매예기 다와 계급기 다와제 양타부 중리에 중화 미래기 제도 등배 중교라 랑주 도표 대기소 표괴시 송협시 장롱공기 소가 예인이기 미만 상마라 중화 진리기 슈켄 태바타 상마 중국화단 김사지기 미시 소가 예인이니 중국 찍라 도비 国内的天文文件太阳团台湾让这些人把某个级别天文给接不起蒙系统中华以人类军舰团特别空别界念头当天西地团别特米利加达尔界他们团都尼尔国系松有不是盈利所接着能收益这个列库内比为年次结合区朱学玄把韩正期次朱基尼上海说 你都是所处的怎么能成经落实促进区国速在国的就不谈之西西江松不是 한정키, 주시시진핑키, 미술정류키 롭솔티벼슈긴성모라 세트통친나니 미술정류키 롭삼용기 롭솔타 주소용기 군시롭솔 구디다니 정체도의 시대미나 규마체발 소경지구 시내소나유 중국 계급기 롭솔청진진키 탑주 랑다딩섭체부타 롭수 포교라 정진키 뉴브제발 구디교보다니 초카다 락단지니 디회창샤타 콩야 균튜제키 고르시부 정진롭수 중함듀교로 구디동신유 지디나오시 한정키 미술정류소 정신락제타 롭수 냠지피케동교티 고르시부 롭수피케동위 고급계진시인하 계급카르체비 튜몬키 심주체지시가인 중국 초카다 냠토 정진롭수 피케 동회 딘부타 조경 탐람골라 추도 딩섭치부타 즉수타 세시마라 튜성도 동화 튜모토 정진롭수 포교타 서디라 구디 동대유 지대나오타 한정키 최고카시 딘부디 近年, Mizawar Zingu Takyonta, Misogyonki, Tongmi Sumdun Sunwa, Nietun Takju Chi Kebata, Sikang Lopchonki Nubudenba, Misu Jingluki, Kalu Yurtuba, Jungur Pigela, Nichi Chitub Jeki, Tujabki, Minasarba, Sogyon Chigu. Nini, Gunpian Changsha Takyonta, Janyam Gunkip Genin Chini, Mitiwe Mawar, Chengzin Lakzeta, Lobsunyamji Pigeki, Kipian Top Chigu. 숨니 링류 기초부 타경타 디자타 고점대변아 피게다니 미수 링류 락제키 롭종치게 큐용네 천로용화 샴디슈규게 린치구 시니 고이타 튜모 서두 타경치니 시비에 편수 제시를 진발 구디동화타 계지 비시냠디 딩섭다니 튜모토 정증롭소 균칭아 피게주교로 구디동급제이부시 수세르 계전염지 기주주타 边说他老师心就不一不长几座旁边连起古宿结果了年通局内七岁送不他年这个错老师先是人类之作起几个不列车安的你古宿结果就不他只七岁讲送不是你都是说出了怎么能成就老师的促进起没事人类的套图老师能不得破旧他批给就用解就当做解心 中国塔基给其随兄弟前塔给其自足六六七真穷松克烈举提米日记给前塔开往所米给给额主古宿结果是不是古宿结果公务所狂韩正奇六岁成前前期重债证明亏托过去不难有不是第六五年被不年岁结合冬季聚集是九几年接不扎些被年岁大那到西巴拉重力在聚人工团长 CPI 推送的给其几个三年跑完塔 소리 튕기 배 소전의 튕배 신공 등장 PPI 투송리 개정 이사 개발이 없이 개그 비교로 운영 행강기 신공 뜻이 전에 되니 이시 문바 주의 변조 개정 류난 순기 무조 제바다나 다오시 바라 CPI 다오 공마라 개절레 고르사 등차군에 개절레 고르사 순파와로 교로 유지 무조낭 유 류난순기 모세단신대 수배진공 투송리 파원리 차과로 교리 사제진공 투송리 중척교로 구제 도비바다 중미 계속하 부주 김대소 협조 구구 구제호 김상기 협조 진공 투송리 중발의 유 계지 마주 도농기 진공 투송리 계정업주 판리 짐주라 주배 발제기 진공 중파와 구제 제바다 계급기 내급 용지 지급 제배 게난키 준웅 진공 투송리 발세 계지리 마우여바다 중미 튕기단 소어 대비 휴긴 체시를 충투 친유지 주유 대단 접직 당세 퇴진기 공신타 어지 공신 대신 서구카지기 지게 공신제기 휴긴호 실규 협시 그리고 문세 대비 시로 진유 제주기 그리고 균투강 치로 진보티 CPI 발세 강치로 진유 도시바라 소리의 튕기비에 소전의 튕비에 신공 등장을 향 계지 튕보를 시비에 송소기 신공 경유를 바로비에 휴견 대표 류난순기 독된 적리리리티 방미 조교를 타 미드브리뉴 폐기에서기 구제와 신공 바로비에 남바 균균 도비바타 고주 융지라 흉룡기압서기 지답라 뉴바 튕비와 매규기 소전리리티 신공기 내다 균세 매바라 렉수진유
1: 디글리아 쿠네 비웨네츠 서코베 솔레타 치틴젠부 네치도 제바싱나 투치 탕보를 장게키 켈레 증중키 병조로 콜규쳐즈 야부여바타 병조르키 믹세소 중 파르교부중시 투치 탕보를 장게키 시근연키 솔레키 켈레 증중기 파타 투송리 갸스튠타 증중기 파로타 켈레 동보를 투송리 갸주루타 증중레고 파니 튕기 편제 규마체바 릭스증시 내정이네데나 소준례지키 릭치웨 례지 숨주소치츠 례지 주빈키 켈레 증중키 키보동보르퍼교 균형충어티나 직체 소준례지타 모주교체 소준례지키 키보파체 중교부유부시 소구이네데나 싱진 주주구삼키 켈레 증중키 키보퍼교 균형충어타 소례 싱진 친부 디교뉴바 문세임부시 70 개사르키 클레 증중키 총제 운세 대비유지 투치 당포를 지균연키 소레키 70 개사르키 클레 지르충우이 파타 투송리 겨주타 정중이 파로타 클레 동볼 파르세타 디싱 니르교 용법키 키보기 체상마 지균연키 소레 용레 토유시 A 마강 총잘 서토 등비에 클레츠 70 개사르키 클레 증중기 송요 돌세 조제 계례 계유바타 초규 전주 뉴바 나로 치르 진유 추동키 피초 상보 무티 균형 토부시 다우순발 클레 증중기 추동 등자 개증 중의 지타 증중 구시니 다우니 섭시시 뒤말 개규 조의 남바 균형 중시 솔레타 치틴 젠푸 켈레 증총 피게 구디디 네키 추자 고촌키 투시 탕포라 켈레 증총키 튕기 니르교 균튕아 리츠마타 서트 지타타 튕레 지타 냠지 딩섭셰베규 튕레키 첸제 서트기 편제 나르웨 문세 튜드 치마타 70 개살 켈레 지르 충우이 니치 뉴바 티웨 문세 튜드 치니 켈레 증총 티웨 마우에 미수 캡콘스 리어티오 14 조발 구치 지니 강제 디웨 랑제리 미니 규마 체발 튜게타 서드 체유 지주유시
0: 디글레군의 비브니스 중국 미슈 직된 포르규레자 중두 강기 내주 배워라 싱나 비징기 뒤수 니도니 저주류 다왕아베 세 죽지 닌키 추수 계단 감을 줍시 이토 거주 앙주베 소진 포르룩비 양규 앙듬부닥신기 양제 죽지베 겐제 미슈 폰드디 장계기 원창 직된 포르규 변동체 유토 미반내 변동체 바타 가마주잠 고르지 거주 앙주베 소진 포르타 미슈 폰드니 데랑앙 카기디 문틴케베 콜람도 규진 부주 인류 방립 대랑한 카짐진에 변동 랭겐 용수 립급 종류 지디도 거주 앙주베 소진 부주디 콘람토 코르규 지신베 파나서지기 딥지 직시탄 지디체 규마시 거주 앙주베 소진 부주는 조선 시류기 직된 부르규 균제 차직타 대신 직된 부르규 바 콘람토 자도 지린 비주 동괴베 세준 외제타 군디 외제 니르주 최대 십시를 직시소 문소로 규마시 다딘기 랭게니 랑게기 미슈 직딘 푸르규레라 파난 서시 비주타 피게기 투삼수 립지기 소진 커습 랭게 팅아바티 임바타 레다남타 속디 라다르 체스윈기 펜도 랭게

천재 요한은 징구바다 천재 요한은 제보 숨보 맞지 통일이 있으나 쟤는 군수 루소가 다 같이 성진 자자 세바라 효능 이거 힌가 하바도 뉴욕 나 숨보 고전나 무시 차비 고런제 인바 희승 조조도 가시 무스시인의 양 말라 군수 차비 고런디 문신도 단지 마시바 군수 은론도 효차나 주택 민주도 Mongokika, Nilong Momanda, Hisn Jubato, Nidanta, Shitsu, Tomaga, Tonchin Shikuhinga. Dona, Tatomar Gunshul Hosola, Shitsuka, Tasano Mangu Yojana, Nama Sumpi Gunshul Hosu Pajija, Zawaka, Gininjashi. Tashi Shitsuna, Gate Chimbosinla, Nyo Susuka, Tutsu Gacharilla, Gate Dili, Dantin Sabat Natsu, Tutu Sijinula. Kogika, Tutu Sibi Dantinola, Yagur Ronzinja Dantinola, Gumala Bada, Shungala, Natsam Doba Daboka, Timmy Lumika Dantin, Unkinga, Dantinu, Gunshu Billy Munadam, Labrador, Danyo Yoga, Singhang Chunido, Tampaka, Gunshu Billy Muna, Sanzo Do, Jaja, Shagur Natsu Bajida, Hajan Katsimbo Shidigam.

0: 샬로 문테는 그가 남아선베가 뉴욕의 군쇼가 로소코의 시지이 다니만자이나 친촌가 로소다 단진이가 힌가 로자 총정소소가 친촌 로자 나초조디 뉴욕 남아선베고라나 롱가 뉴욕라 마시 차브가 고런제 마시 카쇼딩카 시비가 고런세인발라 문지 세보제 이거 힌가 총디니 다 뉴욕라 문턴데서 질로소도 제괴닌조 질로소 종의 예지 시비가 로소 사지 동의가 로소 닌조 시키비가 로소 산노 도와 요송 시비가 로소소 동지나 친손 뜨거다 뉴욕라 저와유리 마치 친손 뜨도 타나 친주 초말라 저와유비 샤와제시 파마도와 그 부초도 기겐도와 그 기초지바나 친손 로소다 로자가 로손 중진에 받아 희유비 대단미나 파마도와 그 부초 ngenpo sisen siba to pocho ngenpa ke sireba ngenpa sisen singe ri tenje yindi chinzo loso la tongqin siji na nama sunpi gunhyo loso pachija sita kachin che ri sunni lo nama sun gongka nyoyo ke loso la tongqin to tangzi si kuhinga magdeng la gunshun junu to pinchun la gisha sili gunjunu sato gunjunu so pinchun chobo je yo ri re de gasin junu ke Dekadigi chungdunni dudar hundu mazi na Nyoyo lo tse jichin juwa dan duno na Nubadigi jimundun juwa ma yinba Delindu di Nyoyo go lo tse paa da duwa na Juni digi jinyongni jichungdun juwa yinwa shi Berna Nyoyo lo hiyan to Sadoka nuba jacha gochi yu na yang Lo chui to Nubada jacha jokjali yuma shi Diwi, nama sun pi nyoyo ga da loso la danzi si jina, nama sun to ga gunshu loso danzi si bi ga gini ri. Tanzi yin di jirin sako ga loja chungzhen so so ni, nama sun to ga nyoyo ga zinja do buju kong ga mu mung zuwa na, nyoyo la chungdi ni ceden jio gunshu loso nyong dun ju jina, ma ga choni la jawa ga qin yo bi xawa ji ri.
1: 他这班长一呢，日人个老早冲阵所说个，滚雪落索啦，通勤不到，滚雪落索个农村，农村是谁？每次过完呢，农村是谁农啦？谁他们家过呢？老早那啦，山路滚雪被谁先生写着啦？通勤写着的呢？日人三国家，那么算比牛有个滚雪落索着他的，平均说不特别个，他们个亲切日的个点。
0: 前两天不错，对了，这个通勤单是从从马格东南西院纽约个滚雪路所过的一零一。

0: 아니 신장세도 용대도 발라게 대사 편다티 아니 제발아 소티 시즌 인생아 아니 쇼네 들리들이 아니 데 참아 먹었지 발라 제발 인생
1: 배창탕기 엄마나 긴조로 동주 연대바디 탄자바 추 생위소 땡보로 니니여 이낭 향탕코도 모하장기 군부여바지 히로 지동 국가 나줄레다 고바라 무셰 야쇼게 탄제바 로비 뒤침 토마데란 조아당 히체 군듬 리드 산지 로바초로 제당 히마가라 야지 제바마지 마봉다 냥도 용위에 통을 지브레 기줄라 진주 마무나 로비 샤부리 난초나 닌다란 로바만초나 기그 준지 힌지랑 로지에 원주로리 타오라 샤치 로바 히바르 용아 인히시 데나 베샹탕 사토로 긴주 마음이 망초라 찬데 힌템 토마디 바지 나리 사크로 가지둥 힌친 향 자풍로 우연 텐칸기 딩히 주르 자레기
2: 다티스 사코 로디 간데 소리 선나 쳇탕신나 드드신 돌마면 너당 야도 숨지 소도 다만 뭐라 베베 로신 돌마면 로디 튼다 튼다 데스 다 로디 모즈동 쪼지 중국 공된다 고디 다 볼 기비 정도 땅에 세도 바래서 대처설 딱 거야 똑같이 거야 잡았던 매 무슨 체도 송접신 그 들어 마도 매만 동시 땅 거 잡았던 말 또 거기서 될 유시시 레바시
1: 天天周边下部金竹妈妈了三竹关巴当祖部没得话所见刚刚的忙不吃一笔扎瑞吉军部楼姐恩学家学给唐赞巴拉写我了亲荣唐赞巴去连美巴当就多恩学家学给扎瑞吉军部了大洋开黑这一点楼女别大洋得大大大陈素康农通觉巴瑞扎瑞吉
2: 现在呢咱们蒙古人拍不对不高了 다 막면 내 넘죽 가마스라 추수지가 나 막면 저 배도 강은 참 보셔야 돼서 강은 참 보셔야 내가 아자 총소대 강다 어찌가 아빠 아메가 나 등대 막면 저쪽 막고 공소 찰나 안양보란 다 막고 초반 염지신 때우리 다 뒤지 정도 막고 제일 공소에 칼을 사야면 나 무수고 로고지 로 공소에 아 느낌 비슷한데 좋아 참 참이다 들게 됐어
1: 대기지신도만
3: 也可以当然兄弟的也应该送兄弟进军通勤农业了白雪八月五月也可以三级路军党白雪通勤三度节宁德阿威在都电巴拉就有八日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 罗山庄都比新鲜古人一件。新鲜店呢，大家明年庄菜也比日地兰地酒窝恰紧张一把哩。两么你妈着迷？
4: 俺做来了老师们在去买，
5: 舍不得做俺做个要不得呗。
4: 嗯，那这个的成就了是多。
5: 嗯，
4: 人家在做里面，其他都是养活了，像养活钱的生，其他都是我家钱在上面了是多。
3: 这些庄产年熊，别的新鲜肉我多当把浪介意，三个罢了，人得了得叫我新鲜了，恰请上庄个把点用。这呢新鲜罗家人做个把东。你呢介绍新别那个东，没叫别那个日点生点么久。上呢新鲜家早完了，啥家从点也呢一年点就个业绩上班哩。新鲜铁道个早完了，啥都都菠萝庄些也个把东。吃了的早他给当一把的。大天上线东部孙家庄今年年前也杀了一笔，连走茶叶了的接过一把的。郎建议前几日冬，我做两门南极，新鲜除了蒙着我记得，隔离过个业绩上把的。大天家新鲜呢，连上呢没几家一笔，杀给家原先。第二个呢，落了中了火种金的年尾，连夜坚固接酒家。一啥感情下咽了，都落脑子壳里向去了。

0: singa to bunaba kun kan song da da chi chi sing yin pe le chin de na pe jong long chin yin chin le kong tham ke long chin cha na dan ni ji bi xue le xi bi le chi de ding ge le chin na ge yin zhe xin ni ma la da kong ge shou xi dan ji xi bi guo xi ji ni de yan lo ji ju jin fo so tu ba dang lo xi ju jin na ge gen bun ka la tu ye ge gen bun ka ge lo xi da wa dang qi li jie xiang qin na lo so da bi dong yi zhe yin gen li yin na devi ge gen bun ka ne xiang qi lo xi Li Dian, Nui Jie, Lan Lin Xie Bu Yang Yin Bi, Ge Gin Jie Bung Ka Gang Da Xie Yuan Na, Lo Su Yang Dian Da Xiu De, Nie Tu Ba Dang, De Cong Jie Xi Di Mu Na Yang Tuan Si. De Ding, Ge Gin Bung Ka Ne Xiang Ci Lo Su, Ni Chi Ba Da Bu Yin Ba Dang, Lo Su Le Du Ding Pie Ji Dong Jie Ne, Ngan Su Lo Mang Ge, Lo Su Yu Ji Jie, Lan Lin Nui Le To Bi, Nyam Nyung Xie Yuan Na, Xie Su Xia Ye Ka Ge Chui, Lo Su Nguyen Xue Dang, Xiang Ci Lo Su, Lan Bu Le Ka Xiu Bi, Jia Ding Da Bu Yin. Da Wu Na, De Ding Ge Le Ji Nang, Pejong Chanto Chong Che Lho Rong Zong Lho Chong Nying Pi Ge Gin Tra Xin Nye Ma La Ji Lho Nye Xio La Zang Pe Yi Ge Gin Che Cha Lin Na Wei Ju Ren Nang Kong Ki Lho Su Yu Da Tang Tang Lho Chui Tha Lam Di Yin Mi Sa Che Nyan Nyong Tang Zhen Zhi Gang Da To Mi Ko La Dan Li Xiu Yue
1: Nyi To Zhen Mi Ji Lo Ana Tso Li Ka Pyu Re Li Ni Pyu Ni Pyu Yung Ta Da Na Lhe Ni Da Pa Ra Di Chi Chang Ma La Pei Lho Chui Chong Chong Xin Li Di Li Teng tangpo dana lan yung ting yang nga lo chung lo rito pa pei kei ke lo chik ling gen len le rigo Teng yung di kap ti du nga ke teng ti jana nang sa la nyo kyu chik jo chwe son Teng ni lo rito tangpo ni ya chukwa zi xin yung Ngo zi lo da ta chi nyang kwe nro yi ke kap si re ti du mang chi ya ke ta jana nang sa la nyo sum ca yet nga zma zma to chuma ra yema re ngo chel che hi ka zasa no ji tuber ya nga ni do ni do jami ju so na ra de ni nyo dyun chhe so ya ling ge jing de ma so nyo pug chi ling ge de ma so
2: le zle
1: de ni lo ro tam bo ni ya chi yor chi yong de nga lo ro sun ba ka so le ya lo da ke ge ge man da ji nga lo ro tu pa ni ya chi ro se lo ro tu pa chi ro se ngi chi tin de ni nyo ju yi chhe so
2: le zle
1: Tini yaa tseyo nda taa ngaa ngumaa ka zinda ka lotu yora, zinda nye yori. Zinda riri no nyo yebjari yech yori. Taa didi taa taa tseyo nda tuipa ka lotsayin taa chidur ko zinda ri yori. Didi yaa tseyo nda ngay ka yaa lotu chukwa no jirti liin. Taa didi nyo nyik tsaksam chui suwa. Tino loju no pachi taa chuli yaa hui tere.
2: Ko zindu saba chi deyorwa.
1: Haa zindu saba chi deyorwa, zindu saba nda deyorwa. Taa ngaa taa zindu saba didi Sempa hajiya gash, kirsi na ngu zi lhoda yajin dhulika, taa naba na chi tongto kundwa. Tini taa taa taa ngaa yaa loron tambo tiyo, nanyi loron tambo tilgo, loron tambo tiyo ndi taa, loron tambo nola nzindra nyi yor. Chinto ngu zi lhoda nola nzindra yor go, ngaa loron tambo nzindra, sempa ta nzindra yinpa ka pe, kei loti ka lingan kaya. Tino taa ngaa taa tong kirsi na ngu zi lhoda nola mdra maang, kei gen kin dangu mando, mdang di taa ngaa ki zi na, Then was Zinra Nola, Zinra Zinra Nola, King Nola, Najung Nadu, King Nola, Najung Hangar, Sundosu Don the Jado, Jujitsur. That day, what's that to do? Jurant Jibarata, Bug Manada, Nyona, the Jibajara, Initan Lizachun, the Tang, the Lingan, the Hajang Jikiborendo.
2: Did
1: that in the Camorendo? Tata Lorin Basio, Takozo Chizurko, Nick Lossin Tidanti. Shetanka, Chando, Nyahir, Lodaka, Titante, nor Sigio, Chisana, Loron Tambo, the Nebanya, Zochia, Long Duanta, Dredge Gendi, Tahinjazo, Kotolata, Chisurgo, Oh, the Ner Jabak, Jit, Jayatan, the Ne, Johol, Jokejita, Atake, Lingenta, the Ne, Mazungo, Zankor, Conjula, Nasoyara, Zankor, Nasokal, Nogal, Chisana, Lingage with Yagami, Milijan, the Chins and Dangaka, Lodic Zanzil, his own. Tā tō qiā ndi lō tiyā mō xīsō nā chē. Tē xio bā kī tī tī māng qī xī tsāng mā tā lō tsīn tsīng nā lā. Tā ngā yī kī xie tī sī tā māng bō xī xī mī. Mē xī lūn tsā qī tsā nā. Tā nyō kā hā lī tā nī nyō lō qiōng tā tā tā lō lō tō kā lā tā tā tōng rū tōng yī tō. Tā tē nyō kī tsā nā rū tā sām tō wā ndi rū gō. Sām tō kī tā nā nyō kī tī jī lē bā cī lōng tā tā. Tā jā nā nā sā kī 뉴욕 레바 첼롱단인 라시메다 마이나 치스나 자나 나사니 엄마 로자 타운 들고 자나 나사 타운 근데 그쪽도 어서도 치스나 다 산로 동탄 주 예자 된다는데 땡이 간대인 나사가 자 산로나 쳔보 동을 땅아 가르진 네바크 체인 동을 다티 콜 산로 토모 동네 산로 동도 다 간대인 나사 담에 연락 그저 트인데 나 처음한다 그 렌 앤드리슨 지 땅 렌 잔지마다 땅 자마 가사 가송 nga jana nangsa tana fujian zu tana lo ke ta tana le lo shi yin ba ke ling ge ke lo zhong shi ji ke go ge ji ra zhong ta ti di ke zo ge ja xi tin ni de ta nga zo ke na bo ru ke na chi sa na ta sa ke ni na ta jana nangsa ne ya zang de ta nga zo ke ta ni xu su chen ge ja ru de ge ta nga zo ta ta pa la le ba le che ba ha jian wo ra ja re long ti de ge ka le ya mo jian ni zhe chong jian de ge ren na a na le lo jie ni zi de de ko ten de de ne 가족은 가족이 다 벽에 도자 자식이라래 자신 항상 산도 다 간대나 산도 다 되게 가족 초학 제대로서 단 다시 희다든지 다 초학 제대 단 인도 자자자 대다래 초학 제도 가족 다 총례시 롱롱 가서 그래 손 다시 때 조치하자 단 사자 카토마 아 장성 뭐 그 다 사자 카토마 그 제발 제모스 제스나 다 사자 카 마르드 단 다 소노 된다그라레 소노 단사데 맥레바 치스나 상노 동조효스 대원데 다 자나 나사지 뇨데 레바 세기디 다다 강조 산토 그 뇨그디 레바 세기는 쇼옌 토르크 준센 파젠 델토스 다 정이겠다 당이게 치즈르코 다제 녜이르든 다 다트지 마존데니 다 덴데제다 땡아 그나 다 토머크 다 덴다 힐친 진진린 대 나이긴 거 그 로틱 세일 쳇 대용데 다 로 담보 다 로로 님바데 졸 다 좀 못지 되게 엄마 타사 안 담보래 다 흉켄제 기게 겐바데 그 단냐뇨 응보트 만알 달라나 시다 히테 nga sen no ngmi ko ya mo tsen so tana lapur to loro tropa no le onde loro tropa thi onde lo sen ma thi onde ta ngwa zake tambo chesana man tse yoba tani chin ro gre tani di kol chesana ta chezer ko san chi pa zen ro tani le khe ta tam pe tani zong yi de gong ba tani ro onde ta nyog de lo si ju ro no lang ta ngal ka nga thi mo ra zna ngal ka nga ka thi mo de zna lo ro sun ba ka nan den ten ya nyon ta nyog ge ya mo sun de ma ta chen ton ta lo ro nyen ba ke an de on de ma ta chen ton na lo ro yi ba ke de on de ma ta chen ton ko sol ta pa cha sha ta men do jin ro ge do ji ta jendo tate ngik samo yang ne yang ta tong ne ta ta pa chen lo chen mo ta mo ma je de ta ta den tan dam do nam do chi ta ta de no chi sen pa chen mong chen ran ra re do tin ne ran ra re do ko nang do mang ta de ne lo du ching na la ta ngo mang mang ge lo chen lo dan ro di no ne ta lo chen no la be lo chen ta an chi lo chen je lo chen mang chen na de sam ra de ro je lo chen ta ta ne zangkho re nyama re no chuti re re chma yo mara na tansai na ta te chma na ranya ranya se pe lo chen jai lo chen ang chi lo chen de ne shu du lo chen de yo ra ta te ge che chen na rang ka sin che de lo chen chu tu sin che de chma ranya un de ta nyama re le pa chen ta hyung so de gong so ma pu na de ne chu ti re ni re che de ma do yo mara de ma do men de ta nyo ge de ge kan ka ta lo chen ti 호디직 로젠데 파 단 조조그라르나 데 리카티 타타 스마토나 야 로소 링겐 럼도 스텐디 키오라레 아티 케드 갈레 라다노 바자 로젠데 타트리 바인데 단 요데 그 로첸 드엔 토지 바캬티 레바논라 야모스 요토문도 다텐 요문도 데탄 요그드 키스나 타 로런 타산체 로르 쪽바나 샤존송 소마연다 야 사바 존은 나긴데 흠미크 바챠데만도 다테용데 따가 아타 제마 다 로로 담보 티나 안디인스 로로 쪽바 티나 로로 담보 그냐뇨 짱오나 저스나 냐뇨 대 정말 로 그러고 나름 로운데 다 로로 쪽바 논레 만다사데 참한다 가닉 쇼는도 다운데 다 로로 담보 다 로로 냠바데 논데 지금 마기 대 아무지 제마터 레슬리 데네 뇨그리 그 다 이긴 저운데 아야 드록 뉘바 논은 저스 뉘바데 진나노 야운데 치즈나 뇨그데 그겐카 다 나반등도 초티징나 히비게 로첸 다데기 신리티 자운데 다뇨 자챤 나치츠케든 신리틀라 나사나사 포그만 빼 가세 포바 차이야나야 그래서 그다 이게 쩌노니 파제 이래서 양마라나 뇨 가식 들어 돈했잖아 이게 너는 혼족치 양마나 양족치 양마나 양치 다 든다는 신 다 쳤으나 다 딜라잔데 림도와 다 드네 용 베지 다 베이 드쳤으나 드네 로첸 정상 하장 좀 안다 까나 침보시야 쟤네 다 개자 그 고육 던져와야지 Tene nye che se na lopte zonde nyamnyong. Lopte zonde nyamnyong te ta hajan kato kipo rin zonde. Ta lopten ke ken go de lopten tse ma te de zonde ke doksho kande re se ta sanon tokbo ma chi kwa. Doksho ta tse to ta zhang ma hina. Te le zon sanon tong hita. Ta te hajan kato chitang no le yin san do san shung e.
2: Kante so re. Ke ken chiba kharku na bubu samno na la yate ta chi kale khabu ki doshi zin.
1: Ta tende lapur te tse to zha chi te lopten lopta chun chon ma nong le. Se tang ke rāṅgō pīpātāndā, cētātāndā pīpātāndā zhātākū mādō. Ngāi tīndī sāngshū, ngāi sōchā lōtsēn pāndō. Ngā tātōng kī ngā kachāsā na bāyī lōtsēn tīdī ngī, ngī kā rāṅgā nīpā kio kā jāyī jā lōtsēn tōmā tālī, hīmjīg tōmā zōlī. Chārī sā na kō kēyīg rīla, tā pā lōtsēn tītāndī jāchā jāchā jāchā あ、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け kati chimbo re tsa no ngi ngoma
2: ji ji ji
1: ta tel lhasa pe tisa le gigen ke ngoma lhasa nanda ke pe yamo tsu jong do ko kale zo yo mara ko ma lhasa na sa ha ko de son che pa no ngo tsu ta de ne ngo da to ki lhasa tsa zong de de ne zo cha za tsu de za tsu de de he yamo tsu ja za tsu de yamo ji lo zong ji lo lo chong lo ran yi pa ku te ja ka su le ta le he jong wa ten do wa так геген кахек течасана ёнжо манаж да хёлен жома хёлен жома ди анде кок лоцэм анде мартин ди лэхи жома ди жонлик ди сёма ра то ди тин жодо жо зондра та ти толац син да та тен ген ди геген гэ ди гэ мти ти гэ на санти па да ти ти гэ та хачан кэ кама зо цар чэсана кол цацэ лол мец ди
2: ре ре ре ре
1: тэ геген цацэ м дэхэ чэки па жахэ на ньок цацэ лол мец ди та кама тома онда кап ти дүн гин гоц лош гэ та лоп тен ту гэ та лосон ген ген гэ с лош си гэн ба нэ kati dung kajat xin. Lora yiba kasana, lakhe yuwaan te lo suinda suimda ta te le chingak kamat zhya xina ngak tina yambo wonsan do san xiong. Mama nga tso lo chandro di na ta yis kapo re lo zong jo. Da te tsumanda lo zong re. Ten san yina ta lo zong jo dil, chitang ta tsumanda ka te le ta tanong xe gima duwa. Shikpaak jay jach rong zo chi. Ta shikpaak jay jach te, gu gu jir te. Tsai ki ma yi hija pati ta hija zo chi te, lo yata sha rong hija zi yorwa. Ta lo yata sha gana lo lo ma zon na pati hija te lo lo ngay toji maro. Ti yondi kanlan kanza ka ta lo lo zon gudu zon. Pe na ta hija ka nan rano ju ye tabi na tsa ji ki ji minga ji minga shima ji tabi. Ta nyok lo lo ma zi na, ta ne ta lo no tsa da na, ti kui sapa zon na pati mide ngay lan ji maro. Lako lo zon gudu ngay, parti zon gudu pati zon gudu rora na rimar. tap tok chori lo song gung ye jeng de ge song ta man tsak de he de lo song na ta pe men do ngo ma ma me ten ki man tsak de he de ni ki chin de si he le yin sen na ga sang ge sen na dong bo jen sen jen sen chen jen sen chen da he zon san na ra na xia san ke de mo yong ke xia zen de to jen sen ta ten de jis de tin no ni sang ge de ng na ri da ge ja bo zo re si de yong de sang ge zo de chi san na xia zen su cha zhe zi ta te zi zo xin na ta sangesa tih taan dhikhi jab mansik te lool paasong ta tindish chi jila nga gabo me ta te ngoma ngoma ta pimpa mando re de ta mansik looyal ta shaa guna mandoay na looyal ta shaa thug mando wa rana rima re te wante ngay loo chen tri du ta zo cha pandoay ta to looro tangbo ta looro nyumpa loo chen kahi ta yopal pandro sa ka pene cha yana loo chen nye lo tse jik dhrum chi lo tse nye tata lo tse tanti dawa tata ki tangpo mung tata tse tata yue pa tata zong yi tanti pan rogu tata tiga ngi tata gigan kaxi ki yue pa lo zong jiwa ma resa tata yue pa lo zong jiwa ma resa tata yue pa lo zong jiwa ma resa tata lo tse tita haja ka nolir resa tata tanti tiki na tata ngi yo tata nga tse ngot lo tanti di gigan ka tata yue pa lo zong jik tanti yi ma nyo shi ma nyo ngay pachit tat ni yin chi maari san sham. Ngay jama ngay yin di tan di di jabu tan yin chi chi ki ta zhong di ta tiki nol, hinshab tiki nol, kini do san ni ma rir kecha rir zhong a san da tan di zo tan di, ta kecha tiki tsumang da lor zong di da ya, ta tan di rima do san, ta tan di nol do san jama gyoba lor zong ki da ta ngay gyoba til zon e chenpo yi an
2: gyoba kana zui yin chi chan di zamba mi mangpo chi ki ta zamba ya di 민직 지고 성조 전에 엔트기베 나와샤로도 와 지리에 대해 통하는 거 책도 다 죄벌에 냠도 교다로로 신신이 되 지리에 대해 비주단살리도 좀 변통을 가도와
1: 그래 드네래도 뭐 다 인지지 이게 답이 있나 민직들 다 도기보 통화향 그게 사단 그 민직 뭐 진영명아 다 망보도 용용이 니마르라 다 만석 자리스나 로존나 데 니마 선바츠 이바르 데 만석 니게 게 바 옌도
2: 제제제
1: 자망에서 다 개자 힘 거이데 아 만석 가라신 개지 히지면도 당해야 다티 그저께 다 다 인제 이게 좋은데 접발로 존티들 도나 쳔보 시게도 아 접바 던들로 존인데 당하고 배 찍바르산 찍바르산 이게 접바들 데 접바들 로첸 칼스다 로첸 노지 만석 파제 접바 나토네 조지 다 신디토도 막이나야 접바 나토네 조지 로만 거 같지 네 나치스나 드측다 라포트 다 쇼고 착 인자 마제 지네나 안다나 호라레 다든다 나치스는 요거들 로라 존지 접바든 녀보만 트 때께자 로존제 근데 근데 신네 땅 그게 그 어저 때께자 다 치들고 로제티다 라만도 증에게 겐치 타히 간세열서다 근데 거적 다 희원 대딩 내게 다 로첸 로첸 소리 단단히 망본도 해도 돼서 그 단단히 파시도 그저 예 지금은 너 내 로첸 내 로첸 배 로첸 저리 로첸 치면 너 로첸 차 네 희한다 만드는 내 그 로첸 치려면 치나 형보 말을 되는 거잖아 형구들 거시마다 나니 적트면 너 나가 로로 담보 들이 치면 너 나가 로로 쪽바 치차도 그냥 형들 로로 담보 그 내가 치면 당연 당연히 가 혁체 뭐지 당할 타사 담보를 연데 나랑 그냥 형들 다 무스다 된철 졸이겠다 거가 연달아라나 된철 뒤는 악다나 요거들 치선 퍼센트 매몬 땡게 되는 이게 아무도 감아 저룩자서 코는 퍼센트 저룩다다 퍼센트는 판단게 대철을 때니 퍼센 히티즈 퍼센 히티즈 다도이나 저저 배튼 퍼센 진이나 용다 퍼센 진이나 다 되게 몸보다 다 되게 야모를 쓰는 있잖아 야모 레드 전시 다 퍼센 저때 시당 다대 말을 이게 사장 때는 동 동생 쓰려면 계산은 나를 알로체지 티는 아질로체지 녀나 겐시지 로체지 다데 야모닉 버레다서 정교 라이치도 로체지 틀리면 계산은가 다 로말 문통 라직 다 히엣 주트즈 조이치도 그다나 로체지 틀리르 보나나 리마르 데 나질로체 녀디 겐 옌다 그 로체지 탄텔 당렌다 싱케 까모마르 계산은 데 렌타다 렌도노 히다 니크 렌타 티노 다 어축도 타피도 주노 좀 맞춰도 되는 게 되는 계산은 나 그 로첸트 뇨레 롭 다른 로첸 파티원도 뇨케 간디 장가만다는 나한테 틀릭 파티 누메 단다신 지유히만가 게게 다 체메게 첼로체 티다 동나 리마레 데원데 나 계산은 쪼차서 뇨지 레바논 다 사히 템바 다 히안츠 뇨토르샤나테 다 데네온데 다 다토이는 하체이는 로총 로다는 론데 랭케서 잡어지 종 종가 쪼지 뒤서 파쟁이 더 먼저 더 맞아매요. 뜻다도 그게 되게 데 드라마진 되는 거거든요. 다 되게 민데 다요 그 데티 로센트게 야모마스 파 컨디션 되는지나 네 판드 냐빈드 요건 냐빈드 컨디션이나 고알리지 락차트 니트나 디노 치도르 텐다 지마 그나레 말. 네 로저티 다 통통을 드랭 종제직 체도 다 로센트 가시나 땡이 태가 주효코는 요거들 주효자 문동 로체틱 되면 말아. 되는데 나 학체스나 로체틴데 딱 맞아 전자 그때 조트는 맞아 괜히 한다 그 괜히 좋지 다른 전자 장대 차 현도 괜히 좋게 좋 맞아 되잖아. 정말 드린 치즈르고 괜 로치와데 그 날 다 드리 깨자 드리 희원. 되는 드니질 로속 종대티 하자 주의지 가짜 키와 히레마도 드린 라상 라상 종대 텐도 말이스 로소 저티는 쪼차다 소지들이스 계속스는 요지 끌슈 로존시 땅 산로군 드히데게서 그러면서 저효스 마트 테텔로소 테시이나 님보저 야마레스 종대 저티 파티티도 효레직 저리 테처스나 저효트 까모치 텐도 뇨초만다 조트 말에 게게데 플럽시오마스 깨졌던 시에는 파진 저효마스 뇨테게 조 야마트다 다 겐데 로제 트키보다지나 니트나 파제테 테온 저효마트 맞 저런온티다 되게 깨자 히레인데 마 플럽첸 된디지니나 마 토론론던 된디지니나 야마르나 플러다 초안 된디즈 자켄 측 던저 형시다면서 다 나가야 플럽첸 리듀스 다 만직 된다 看听我们多，对吗？等我等等下去听，大家个头皮不是压力，他听好像前开演的中啊，怎么等那不一个同他前开演的中啊，他拉起做的短信呢，他挂卡里卡里那样了。
2: 对对对，因为短信
1: 嘛。啊，那那个只能弄打通牛个的个直接你把等短信你把这个呢，现在个也没没有，这中着点呢，哈里开个听的。广播没接上，能啊？就哈里这面，这一那这，不一那这，一那这，要么等短信过去呢？他这国外连着，不是特别靠卡里卡里接用个
2: 啦？是啦，是。俺这国外连的，老远离人么着，国外人么着差。
1: 啊，真的是啊！说这要么等那个，忙得出电脑把运着着，上学把不加当拉拉萨，给家现在不加当着那个人运着着，那里嘛。这国外的连没连的，忙出的国外连个呢？其实呢，忙出的国外连个呢？他去。当我其实呢，等那没烟了，该家着啊，趁着在等牛啊，门子开些该家工人跟住的对呢，等那过完年拉手不等了啊。你这呢，门子开些该家工人跟住的对就得其实呢，他容个是到你烟去咋吃的，他过家里他不加那么上当着个的上，你等你上，他让包就上那当，你老先听的，他你。
2: 绝不他妈说那绝不这个呢，名字忙不这个出点油吧？
1: 是。
2: 这算咋过？我记着我姐姐养过完年油吧？
1: 是。
0: 这不能吧？给你这些你妈了呢？蒙顿从比蓝顿家准备修堂，西区张伟看比破格级热机现场，蒙三爸没办能。这样给你这些你妈来了，老荣总老九年比老水周期切进堂，老水解决。这因你为了能，前头中间我空你能色的就出进堂，这因不用个准备干的，托子所就个人领个空气。
1: 我妈也能啊，老着他老乡刚才的马端是吧？对的呢，江南南沙松，对呢，我妈妈老张，妈妈老张松是我个，但你去买了，祖母去买了，养龙，马上龙着弄，相对就是了，相对老结实，对，强到给予老张吹死了。对，对呢，也只有我张老张张的，那呢，他当然呢，对也怎样的对呢？我们呢老张听的，但不我是我怕伊嘞，为什么？不哪嘞？老着地了，老着地，再起来那是早呢。对对，那还别早呢，我就给他打个那恐怕，但杀气看你呢，那个重要嘛。兄弟老看的要嘛的，给看个伢看的要嘛的。还讲大姐么的呢？亲戚嘛，各都帮的了。人家老嘛忙死呢，得把这搞么去玩的那啥嘞？对，搿对对，我是老早安的弄了，但通但我有蛮多忙着给看，把这等你做起就是不？等着忙不好嘞。但年轻就看你呢，但个就崩开呢，等还讲这都心酸，这都我们，他匆忙的老着钱呢，等于是讲讲，等等才一通不，我忙起啊，但我有两天他等着个才一寸多，等着让人的，等但老着人这都等我嘛，他那啥老大不热，他其实呢我说我买呢，那嘞，但绿色糖匆忙的，他等我说我其实俺那个的。昆阳不能聊嘛嘞，俺那个水土昆阳不嘛嘞。他从俺那个水吧，因为嘛子，他从闽南接的地方啦，接天才的他弄，他从俺的他从我接着看，等你闽南嘞，我们那沙坑宁波叫嘞，沙坑宁波太假叫嘞，那沙坑宁波的俺那直接，俺这那沙坑宁波的炸鸡嘛都要嘛嘞，他从俺的沙坑的炸什么嘞，炸什么？对，嘛子等你我这那嘞，老大个沙坑硬币啊，他沙坑准备去丢个别的。我说，老荣总，看吧，你吧，你到时候当三组心里去搞个人，他投诉
2: 啊。啊，那是。
1: 真的痛的，搞个当老某某的，等着搞个，等着上班，等着掏钱嘛了。恐怕马戏队，都等呢，也按组织心里，他这个军人的呢，但我是搞个，等着都痛的。你是英雄个，等呢，老张了，啥家某某这样人，你说。
2: 对。
1: 我说他投啥空，你把人啥家么，啥把雷的，什么啥家什么的，日头整个恐怕的啥家等着人，等着吃这样，反正某。把这个架子绕上，木个架子把这绕上。对，咋红？你都看等的里，没拿来他刚才报了，就是群众是猛啊，猛啊的不是，就是这道。这是什么拿来的呢？大同啊，上学这个里头写的。对，我们我上学吃药嘛的，大同上学弄了他吃药的。对，给人崩开呢，我这好点嘛，给人把这里头把这着急着啥？人家年轻做的，人家年轻，他当确实呢，人家弄了，现在确实确实呢，人家开心了，他没没我就给钱给的，没业绩呢，再要么他们去的，他这人我讲俺子俺子，他不等着，毕竟人家找对是之类的，但老公匆忙的，他同我这个他同年轻的啥个，他同努力，这个匆忙的哪怕匆忙的，嗯，确实是啥个恐怕的。 ཁྱི དང ང ཚོ ལག ཟོ ཁྱི ལག ཁོང ད ཐོང ང ཚོ ད ཐོང དེ མི ཚོགས ཆུང ཚོ ཁྱི ད ད ཐོང དེ མི ཚོགས ཆུང ཚོ ས ཁ ལག ཚལ རིག ཟོ དེ ནས ང ཚོ ད ཐོང ང ཚོ ད ཐོང རོ ཡང རོ ཡང ཁ དེ ནས གང ཚེ པོ ལོ ཁ ད ནས ད ཐོང ལག ཚེ པོ ལོ དེ ཚོ མ ད ཅི ས ན ད ཟང ཁ རེ རེ ནོ ཤི ཟང ད ཝ ནི ད རེ ཟང པ ཧི མ ཅན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야모마 레더레 데 강가야 파젠 여단 여지르데 다 강가 마사 멜리 파젠 다 로라 찔러 용 터지 마르 바제 레드타 로라 찌스나 럼옌 야젠 론 혀 뭐지 야젠 야몬 론 혀 제나 낭사 튕게 창도 지 카오이나 안 담보 손락 찌스나 조트 땅 그 다 나바데 야모토 모르 찌스나 뇨르 찌체 쳬나 데데 다다시 데 까마 마이엠던 타운다 데 찌스나 뎀바 뎀도 그래 장레 토나다 마노 초만다 뎀바 뎀도 그래
3: 아르와
1: Jana Nansa Tosto, Laura, Loma Regenerate Mandoto, Zon Maran Hondo Nasinsa, because of the Tompo Ton, Jana Nansa, Laura Town, the Pachin, Kaman Rana, Pachin, then Panapa, Tona, Nitan, Yamon, Sadatashi, Tombo Moto Jasha Zogurgon, that Jana Nansa, Low Pachin Tumor, Low Toxins of Pachin, Aunt Ambos with us. Zonka took Chandu, Zonka Yoton, and Aunt Ambos with us.
2: Ganatu loved the Dutch Boo, and then Kamadan and the Kamaya Toya to near the Chio Marbe.
1: Got you caught the Takasir Chirindo. The Yatinet, the young Pirindo. Tenka and the Chichurindo, then gonna come on, Master, just in a lotter Manda Yungdo. You don't jam in Nihilo inside, you didn't want the Yatansa Chitsana, Ansirindo, Tim, the Ansidio, so chambered. Ansid Jomatuna, then Kamatombo, Yanamina, Katida, and it's
2: Yanan,
1: so Jomat, but Kangdo.
2: Let's say another drink, Kalanganzi, let's think it changed the number, Intaponi Tojana Shui, and a mobile Londinality and Kalak Charlie the Enchi. TV 리그 유세 준비 토비 대신 드시고
1: 요요 야시야시 도지도나
0: 조브나바초 로브손의 로미 양지 자마인바 쉐예 닌디제 로마 소송 샤주는 로소 베비 토미 산디인라 타투가 무요 양이 로소디 시조 페이지 당 뒤니 준티 메바 주주 당 공피 동주는 로소 준티 페이지 용이 라소제 디어딘 로미 사디제 니바 당 군슈 로송 조송 쇼용제 페이지 지라 흉년지 Loso Dinrejinla Ka Shobadang, Mamajan de Lo Gang Tobi, Loso Nijun, Gachinanka, Gangchin Yinong.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1: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주무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존 롱친 닌친리코 강기 롱친제 시빌라 인치빌린 친티지 드랑가 시빌라 휴주도 쳐놓라 시빌 주보도 시빌 종예 시빌 종단지 나슬린 친선 자제 시대여 샹라 시티 농도 니수
2: 시비 조보
3: 시비 조보
1: 지난한바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들은 그 시비 조보 히비난 쓰린 세노 나 말선토가 뇨요가 군슈 로소고다 제슈지힘

타샬로 문테는 그가 남아선베가 뉴욕의 군쇼가 로소코의 시지이 타님반자이나 친촌가 로소의 단진이가 힌가 로자 총정소소가 친촌 로자 나초조디 뉴욕 남아선베고라나 롱가 뉴욕라 마시 차브가 고런제 마시 카쇼딩카 시비가 고런세인발라 문지 세보제 이거 힌가 총디니 다 뉴욕라 문턴데서지 로소도 제괴닌조지 로소 종의 예지 시비가 로소 사지동의가 로소 딘조 시키비가 로소 산노 도와 요송 시비가 로소소 동지나 친손 뜨거다 뉴욕라 저와유리 마치 친손 뜨도 타나 친주 초말라 저와유비 샤와제시 파마 도와 그 부초도 기겐 도와 그 기초 집안은 친손 로소다 로자 그 로손 종진 앵바다 희유비 대단 미나 파마 도와 그 부초 앵보 시선 시바도 부초 앵바 그 시레바 앵바 시선 시니지 던제인데 친손 로소라 통친 시지나 남을 순비 군휴 로소 파지자 시대 가친 체시 선니 로나마 순공가 뉴욕의 로소라 통친도 단지 시구인가 마그 등라 군순 준류도 편순라 계좌

마선 토가 군슈 로소 단지 시비가 기니리 던진디 지른 사코가 로자 충전 소소니 나마선 토가 뉴욕은 진짜도 부족고 가모몬 조와나 뉴욕라 충진니 최대적 군슈 로소 뉴욕던 조제나 마가 초네란 저와 같이 여비 샤와 제시에 다시반자이나 지른가 로자 충전 소소가 군슈로소라 통칭부도 군슈로소가 논든 론퇴시시 메치고와나 론퇴시시 논라 시탈문자하고나 로조나라 산노 군슈베치 시승시지라 통칭시지디나 지른사고자 남마손비 뉴욕가 군슈로소조타다 핀지소부터비가 탈람가친제리리거지 亲爱的朋友，对了，这个通信单是从马格多南西约纽约个军训合作过的一零一。

0: 진짜 뺏으더미. 트라디 대신이 여러분. 멋있네, 한 개, 내 중재 다 하고 이봐!
1: 센주 시그르다, 왜?
0: 어찌? 렌제수, 내가 주문 깡고 지주들이, 나도 창매 원결이다!
1: 세, 아니. 시몬 렌제, 나홍 꼬마시, 민상시나 꼬마 구워주디, 그 능민이 마세베체도 한국 비제 갈래를 지샤. 이내 그 강지, 능민 창만이 세제, 그 심도가 아니. 세상 안주, 장자 최대로 더나 세제, 깡바 양수 추거래.
0: 也查了就努不拉拉边塞的地今天呢撒酒都叫穷下今天的就努不卡巴那主队就努不说说人人拉巴的西内哈国下西格子日里下东土街沙塞内西塞巴的蓝塔哈将通通恰巴塔大家西格子米沙塞内天用为比拉差不通就穷巴的啦沙塞米西格子内天用为蓬壁差不撒就穷下罗杰土鸡给贝勒土鸡尼土鸡水军去路起不起的
1: 那你别来推荐告诉我阿家别准垃圾叫了忙不起的三年弄把当错把整齐前年成为我一家他们是牛头皮他来别来推荐了阿家空气年底是牛头皮顶着鱼这送给多
0: 他这一句太了各朝为你最忙我是推荐多理工是给副主任办公室写把台我那钱呢主任选别兄弟康写这个家一个价格及下趟年没落了电视他家
1: 主任，你们用来扛些差度。他都本店已消毒，啥地儿吐没？
0: 来也匆匆，去也匆匆，
1: 天地匆匆，天地匆匆。
0: 将嘛，有没有嘛呢？其中来不穷吧？将没吐了没呢？其中都是白错。
1: 树不要动来动去，鸟头晕得很。树的心里没鸟的话，鸟马上搬家。
0: 이주디도옛날거토나야삼모야고다나우초거바시도창라동차나수부르네바체보여바창매티세레제장조둔주블라디다와치콩라창라장마장장제나샤카상콩기창라제제다와치코베덴제기니모로콩양라다바르지시샤페지짬바니수부르네바부자면매베오장제기세릭지송장
1: 대샤 치제래양 짬바 망고시 오젠시기도
0: 到底得救度，别提什么开往美女婿他妈，阿妹这个骗呢，直接给米拉巴萨当老板出去了。什么天气？通的，全部邻居，哪天上了休息？想不啦？那么是我的事了呢？
2: 他是亏了，这是被鸡巴叫，可是等这个吃不咸呢，多年的事。
0: 我亏了，那么啦，只能赶着，可是没得，俺们这有些工业厂的设计不要把事故。
1: 我亏了，如果给米鸡巴提醒，就不要那么老去追究多疑。
0: 那就去了，前头给你嘛，下这些小酒的，二个周边些呢，你这给你嘛，我吃吃的。前头去了，别这些老马车呢，西头去了，西头给你嘛，他们怎么搞？
2: 人家去了，大家等看不说，现在给吃饭忙不跑呢，这是当上去住着，啷啷咋啷那个？
1: 西头去了，老来给吃饭钱啊，跑呢，房租刚过给的那住江上边了。
0: 什么人家？
1: 天地通对超领给李前参谋学习，该的客人呢，我你给李前呀，让我当公差，搞的有点累，天干的制度那罗呢，制度先把安家呢，即松过，四十四十，五里呀五。当然嘞，今仔日我你给李前来准备三家当的话，我你给也是个嘛嘞。
0: 来，
1: 看住古仔就古仔就古仔去了。
0: 通对超领，超爱美容院，
1: 大家都说你才牛不赢。
3: 제진 촙솜제 셔초 초위 더 괴치트레나 난주 로니 니갸생 기텐라 샘고 셰바라 나니 곰생요 롱케 롱라 리기 지 은요
4: 멜로도 샤위 존니 데 마이버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코 쇼뉴가 난치 셔초젠 존당 뜬당 데 정니 히자 뒤엄이 존나데라 나유시 은요
3: 다다 체롱크 툴라 워자동 콜리치위 나완동나 렌키 코스머 용니 롱크 존라 히피 켈름들라 쫑잠 세동 잠린 최대 전속지 배위 힘주 녀크히그노 잠린 머리 용자 존보처 전혀 못 제치지니 못 찍을 생각

0: 양바 세블레 쏘와 던도가 또 통해야 동안 단단 아주 무투제 던도가 잡지 던도야 송교 야구 제제 잡지 딩에 쓰이는 던도게 마르 마트야기 저와침부여
1: 니율이랑 라사 중체지에 안다나 송송 송가지 차고 망보로 송뇌 젠디 라사 희주 추이 신강 송송 송지 준대 되야당 된대 야르라 된자 된바당 신한 되비 고요 준바지 다입 장이 능외 바게나 라사 희주 모소 군조로 추기적 히추 송송 히비 코요 잠부해 되주 인히 시바제
2: 나가 레코네 네츠베서라 제다 나베 치주니네 중앙 제칸 코요 송장 다히르 초청 주비 롱종라 코송베 몬수자 이크라 모자라 텐덴지 네디안 녀셔자서 르저 치제체 카바라네 텐덴제비 네디안 녀셔자니 예바동 이토가 텐덴제비 네디안지 조니 도크라제비 네디안 상제 예바리 다딘 텐덴제비 네디안농 하사 동체라 쭈니 예비지 도크라 칭보 제비 니디안 니동 이세 동체라 니 로카 동체라 제 닌트 동체라 상 창도 동체라 니 나치 동체라 상 예비지 도크라 칭보 제비 니디안 제제 예바리 다틴자 이크라 모치라 농 제캉 코요테 덴비 니디안 녀셔 자게 예바동 데노 제캉 도시가 니디안 거동 랑캉 치모 마조가 니디안 단 제드 마조가 니디안 야 소니자 니디안상 초 모조가 니디안니 대만자 모조가 니디안 이제 예바리 지치 조니 년지 이거라 모치라자 텐데 좀마 네 동체라 르지라 지티 제바리
1: 내가 레코니 빼니 저러 희체 주니니 용당의 제수 윤바 랑 형주지 주희 랑 형주 시용 당조의 수지 가마 체딘지 랑 형주 시용 당조의 日用 로용 대위 조종기 로용 총도당 当作一家其中的作用努力。谢谢书记习近平给甘露各级级工作人员录用了的登山一把档。孙军定国党孙军定连接创造了七点档宣传岗派遣主角的工作动画档。满初年长节村民学错档日送理论纪律决策所节理论了七点行动努力把事。干嘛七点级谢谢书记习近平给弄松懈各级级 俺去雷顿开业不住就是引进啥空顿农业别定个年节他就让人家对你来过等着雷顿顿期一夜顿俺偏执云推当进也不行的送去你顶得特别一个月也送一把日空给冲着当西用送着也不行的偏切七点当张扬真嘴过一季节孙军带过当孙军带领节冲着对的俺就让人过也不行就着给你写过 杨大比西顿里街大为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年出了你对中党为解决了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年出了你对中党为解决了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年出了你对中党为解决了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年出了你对中党为解决了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年出了你对中党为解决了洛永洛索等着八年满初年长节村民学错党与宋一顿集队土就这些的满了地西正规别年宋农业八日大概来看你半 比如年前三种学年能年人不对吧本卡年前学年学出了雷数动案及学年让永吉龙城年前下家比大公婆永久的公地东古边年数农业八十
2: 就当爱别自己九年年呢家用年过开始的年末用九级八点一八东那路决定做呢从面点交了农村东到等砸到七八折的年过开始的家能把七的东古西八点一龙中家三个靠给中家用家年过开始的年末东这位结果那组别也罢了像了帝国家三级下个月

0: 디까지 나서 니 치르잖아 아니 민 차려 조다 니다 세마라서 그거 나서 니시 인간을 따지 니시 데인들 전전 니지 강 히비까서 나서 니데 체마인 봐 대체는 민장인 봐 전전 니 드리랑 히비까서 나서 니데 니마인 봐 너 체자마지 데인까서라 고 이즈기 찬이 자당의 찬이 기연되나요 아 왠자처리 고 까톡까톡지 아니 아 계속이 좋아가 나나 아니 나는 나보디 아니 뭐라 카카소도 참고 같은데 데미 디스는 나스기 니다베데 아 아니 중국지 체양이 나스기 니다베데 아 아니 돈이 센서 나서 버디 니드지 미양이 있으나 아니 가서 시방 늙어 막 똑같이 계속이 좋아가 나나 다치들 데미 디스 자유 찬이 공이 해 봐들이 체 옛나 아 코랑 짱박 돈이 되면 돼 봐서 이제 미이나 아니 랑이 놓고 주작 된 강하는 거지 땡겨 아 땡중 뭐 잠주 봐대 미국 체니로 와 와 팀 기술 대체를 지나가서 체주 꼬라라 대체 고대라고 그 간리 지면 돼 다 대답을 그 체대라 계산을 뛰나 뛰나 체대라 리니어 바레스 와 체대 이야 다 얘나 강리에 세딜 진주라 뛰니 저기비가 저기비가 체 양지 근데 니 말이 체를 지나 진주라 못뛰비가 아 체 라왕지 얘들 체 양왕지 다 체 라왕지 이제 안들이 니고 콘스 아니 그래서 배 강제 방은 거 고시지비가 아 체대서도 아니 듣어요. 근데 체 영왕진에다 라왕진에서 한데 그 영왕세들 대답하고 체대 아니 장이 되니 간지지 잡지나 거를 약 초대바 많이 봐. 그 니버도 체대 체 강다 강제 때 자유 찬이 열사 그 내지 이게 되지 민도지 진주라 뛰니고 이자기 봐 마도 아니 라왕메데 대답하고 체대라 체 영왕진 제 라왕진세들 코로나 열사 그 민감한테 진주라 뛰는 게 간 대대신의 거를 약초받더라 저 라왕진세 개인들을 저 영왕제다 라왕제가 치파르 쪼대 아니 고 야르지 미 남아도지 진주라 뛰 귀다 먹이 더게 치파르 다 된제 인디를 아니 안간소 자와 선주 받는 놈라 다 진주라 뛰비 체 영왕제나 진주라 못 뛰비 체 라왕제다 마 소용디를 제 대소지 나나나 간내라 지린도 우세나 아 다 진주라 뛰비 체 영왕제가 놈라 찍쳐리잖아 아니 라드시 라드시 다 라드 때라 아 용이 좀 놈라 쳐리잖아 아니 공어 도노 보모 로로 소스니 아 드니 트쳇 대야 봐. 대소 때 진주라 뜨기 봐. 드니 니마도 체르잖아. 라뎅 체 대소. 다 라뎅 체 때라 융이 그 놓나. 아 아니 스 라 르 나 라 드. 드니 북대. 아 땅 가서 시지 경화 대소 그 놓는 게 되게 딱 해지 뜨대. 아 아니 선지 봐. 자 코랑 그 놓는 니스 맞대 봐. 드스. 드니 어딘지 체시. 어딘세들이 다 양 어당 돼봐 양 기구다 된비 체지 다 되라 시작하는 데다 니여 봐라 시작하는 데다 니여 봐 예봐 현자 아 다 어디 있나 이니 가기고 거기 기 가그거 라서 봤더니 두요 다 더그는 미셉 체리잖아 아니 미기 야인비 그 야기고 여다 야기고 여서 이 아니 맞대 말이야 저기 되네 진더리 진더 그 체가 뭐나 아 되네 짱당 한시 다 시지 양대 미스 맞대 봐 짱니 되니시 아 되네 하지 그치 하지기 치라 때 선을 시 땅가 선을 쓰기 위해 자 고랑이 뭐나 다 사자다 다는 때에서니 하지기 치 지리 근데 이제 덥 그 치대 라드 땅 땅가 치바래 강남 단나 밤 말하나 삼세니 땀 뒤에 말해 니스 마티 말 쥐어시 근데 중공라 아니 나스기 니다 라스기리 뭐야 나스기 니다 라스기리 중공 니리 니지 아니 나 좋다 베비 자서 나네 나 몇달라 아니 깨스 세니 기대 와 대체리스 들 아니 아 진주라 뛰비 체 영원지 고 다 진주라 못해 비체 라왕지나 아니 나기군네 아 나자 드네 땅아이 땅 땅자 드네 땅르부테 대자 아니 시다가나라 강아이 강 아 드네 다자라 아니 빠랑 보 가자라 마메 더 파티야 돈나 제라부지 어때비디슬 아 다 대소대 체리세딜 선주빠가 용님을 땜비게 아 다 진주를 뜨비게 체 영왕지에다 진주를 못해비게 아 드네 체 라왕지 와 드니지 드니 나나나 보데 드네네 차기 아 왜자 다 신은 안소 아, 되는 리히 지원대서 그놈아. 아, 아니 선집박 자와랑도 마세와가. 아, 다치 몸부지. 연내 봤다니. 아니 토단되지 말고니. 아, 쓰부히 봐. 어때? 나도 희세 나게. 다 떠치르잖아. 아니, 지체지 고시.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 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你把的钱也塞的大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쳐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지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조보 나바초 파미 야미남지에 야낭제비 소주르니다 마냥 유생샤주나 뒤렌데이 지레바추에 차빈도 베비 도텔미비 윤기시이 대나 뵈지 로그라 주즈르 샤샤 공프리용치 난치 흥용 해바 남지에 립친인들 로용이디 사드 사준제 상류는바 야키도니 소주르니 다브리용샤주로 레히 보그 소주 마이나 소주 르니 지 차히히 인비 망초지 초아므다 타니힌 망초도치 다체치와 히지 소주 마이제 예체 팔치와는 수냥 되라 비드엔자 차바 소제 치주 딩여 샹라 신조 딩지니 문티 소주 마이히 신조

0: 아미다베케
1: 우쿠
2: 라카라
1: 포모디 텐제 참심친도 탈아
2: 탈아 뭐 뒤머샤
1: 아 집비오디니 포모님 저거 텐제 뒤무카네 이스이
2: 그라 뭐만에 뒤머샤카라
1: 말해 이제
2: 뭐네 레샤체
1: 아 지다 비오디 되츠와제
2: 그라 나 뒤머 니세쪼디 세스 야등 아라제
1: 요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열었다 니
2: 가치다바찬바코가치다바찬바카차키나엘레라무도가데
3: 당제 샬라두야 젠가 셰카 남라 아샬로
4: 그바 송자 초게 마셰자 삐조조다 냥보 마라 조토마송 제자 샤다이다 냐다
1: 저 티카 죽어르베
4: 동산의 자고르다
1: 알레 냐오나
4: 하크 도링 인서티 멜로
5: 화카이 화하로
3: 花开花落神的传说嗯干没哭着了对呢他推了跑下笑哇这个森林难得志对不对清他脸就会对面大宝给牛嘎热几千二宝中干难了起这句没被山西啊
1: 총계난라쇼고동가치바오나도기바오도기제네
4: 자꾸 쓰긴지 바오

0: 또 조지다냠도
1: 조. 저 고치.
0: 아, 종아.
1: 저 저랑 게 작제신 엄 담고.
0: 종아. 종아나 쪽지차.
1: 아, 야.
0: 쿠쿠쿠 짝짝짝짝짝짝. 누구게 삽잖아. 좁게 쉬마. 야, 야. 디스코.
1: 아라. 이 아시지 할 거 같다.
0: 걔랑 뚝뚝 제가 어우야 펑 말해.
1: 아, 진짜 그 좀 좀 같이 오르베. 근데 돼. 차르 심심 챘나요.
0: 그래.
1: 차르 심심 챘항항.
0: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창창창사
1: 창창창사가 그래네
0: 차바 심심당나 창창창마도 제나나 과유 그래
1: 다다다다 힘바 차쇼 힘바 차쇼 강달 때문에 티나리야 이핀다 허수환기 지동과시오
0: 어제 수환 나랑나 가보여봐 자가 수구예배
1: 이핀 나무네 랑 가보시다유 니에 랑장배 지동대야 해 큐니메다
0: 어 약주 허무팅 하다 내 교가 민원래 아니 도스 가보채나 가봐요 그래
1: 얘는 맺지 부비 랑게 진짜 맛없다 응고
0: 랩고충 쉬쉬랑게 나 백수전 쥐이래 쓰게 동안
1: 나 쥐이래래 얘 가보채요
0: 나 가보만 하러 아니 샤르조 진내 유네 누 팍조링라 최수가 조니에 잡아지
1: 아니 냠도 용아 오나
0: 키랑 수인바
1: 나 랑게 바바이다
0: 아지 수도라 내 가르람네 마 퇴제 숨네 용부도 가야니
1: 나 간지야 스튜 그러베니 그런게 때문에 가 퇴제 시행도 와요
0: 알아 공개 최네 매베시 오늘 이 더도 때문에 제부 속도 와다
1: 알레 가려 어벨
0: 졸로 용모 교쌤 다글라미 그 껴벨라라 타다보다 차대 나름 게다 주고 배경 거 주다 비 솔라메도 티전라모 강조 끝내 졸래라 소바 척도 왔다
1: 하다 오늘이 오늘이 다 때문에 대소 니 진내 미기 때문에 라 니네 샘주 롱추 라르다
0: 제 더도가 남주 나라 대제 벽개기 룽지디 니디 삼려나 초소소르지 지게가네
1: 元朝龙亲年轻烈空银元朝龙亲年轻烈空银年阳婆娘年阳婆娘米酒儿南大三级几颗烈天白水面在我三级大几酒儿年白养鸡血儿君呢你先你都南级巧素心什么不连接公康山等到千年三十八点你平常米马滚酒龙亲烈空银干嘛古酒一杯年阳婆娘天冬里在里给谁家人给你们必须当找不出门那么了咋这是不当古古那天刚刚到酒中那儿当酒中写吧那你来我就不
0: 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啥俺们先不顾看
1: Let's say,
0: 오늘 미끼 뒤지다 나와 불안도 줄배 레제 두더니 나도 그두게 가로 두두게 두로 조두게 조로 대두게 대로 야고체를 두가
1: 오늘 다가 란들 벽에 그 농친다 년친 뒤지 나도 망조기 초알이야 조나 시다 진열다
0: 따라래 다 지난 언니게 주제배 개럽 코나도로 롭종 시주다 마오 뒤지 나로라 언니게 잠자 강마마 년지다 농지 주제 현재다 현재 영외 면두 수긴다
1: 다가 란들